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양태파 양대뿌에
3: 양태네 쯤하네
4: 쯤하네
1: 엘볼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
0: Hay iguales guantes.